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더 모어
0: 구글 더 모어
4: 알람 모 파라캉 항잉 하바갓 라기 카 날랑 팔리팟 리팟
5: 구글 더 모어
6: Satang Hale! More Satang Hale!